0: 있습니다. 솔라파넬 역할이대, 솔라파넬 역할이대. 겨울나마라 못해 미끄러만에게 받아. 사치고도 미끄러서 떠나주가려. 자리 보관을 주지, 어때까요?
1: 파라파라파, 역, 솔라파넬세, 미들리 빌, 지노끌메까지 해.
0: 내 모대진이 낙만이네, 솔라파넬 역할이. 하나의 카레카, 나를 말고 지로 배고. 당일파, 아주지 역할이다. 터프치 라샤니 주고초. 아주지 레지스터 바로 PM 수리아글 더 GOE 더 인파이.